아로운 담나의 살이 무디시 머린 호린 오양가 돈단 석도우지 하얗고 그런 비 버든 버든 스틸된 살라 앵그우치 비 살내 우디식 순도간 이흘을 했도라